0: 잡아라.
1: 아유, 엄마.
0: 아담 잘못했네요. 아까라마도 리퀘스트했어요.
2: 뭐 아까라마도 뭐 리퀘스트요. 이만한 마카이나 또 그냥 빠가나 만다.
0: 아니 또 꾸안 리퀘스트. 그럼 혹 봐요. 비고 뭐 버디 안 리퀘스트리. 리번 이게 뭐 비서 가오프니 바칸타 세 이모하 카이 그랑 코노 카이 세 마가 탄아우 세 이모하
2: 아반
0: 마가 폴리키 카 칸타
2: 마가 폴리키 카랑 고스기 냐 마가 다나가 마 리소드 코
0: 어 고스기 냐 냐 카나 모라 가 가펜텐샤 기도 카
2: 펜텐샤 기도 알라 이나 나 닐라 웨
0: 아이 나 하이 마레 아이 라이페 아토 아이 모 갈리모트 마가 헤갈라 하 카이 ang ato ang tawag ani nga drama taod-taod nindot kayo
2: nindot kayo nga drama oo
0: gipadala gini gahapon diri agani
2: giparsel gato dik parsel tanga nagpudpanda naghatap diri o ganing kaya duha dyan isa ka pudpanda o ganing grab grabe kayo op kuno na maring palihog maring
0: asa mandapit niya ito
2: kanang nag-on diyan maring ana o
0: pina ito mga mikropono balungon sab kayo
2: balungon kayo
0: hindi mo gamito mo iyaha mo kuan po
2: maglakot lagay tasay gani
0: ingon pa si Nining Garcia nga Magellan Magellan lagi ingon pa si ay Magellan di ay
2: Magellan
0: Magellan katong gi kuan gi gichulala ni
2: gichulala ni lapulapo ay dagohirak lapulapo bogi dagohirak dako dako si dako dako kag itlog
0: pagkitay ko nung
2: pagkitay mo gisigit siya di ha
0: sige sapay mo ang kanta niya master
2: ay parang masagasat masagasat
0: ani ana kanta ikan sa Bohol
2: check